0: 한다?
1: 타이거 홍콩.
2: 타이거 홍콩.
0: 타이거 홍콩이면
2: 타이거 홍콩.
1: 에펠 6달러.
3: 반디.
1: 너 소금?
0: 소금?
3: 왜?
0: 타이거 번 우마카라 이워디 안타 한가르 봐도 안타 안타 뜬난도 자고는 안 트레퍼나.
4: 마셰. 와.
0: 아멘 끄마 아멘 보타텐 코타텐 타와리나스 로마하 벨프 앤두 워드 앤두.
1: 하라.
4: 하기. 하기.
0: 나 하즈 기타르카 하즈 앤딜카 드레프모 ሰላህ ሒልኩም ማዚቋኹም ሰሚዕኹም ዓራትኩም ከይድኩም ተሓፂብኩም ተደሪልኩም ትድቁሱ።

0: 한다?
1: 다 타이소 홍콩.
2: 타이소 홍콩에
0: 와. 타이소 홍콩에 만.
2: 타이소 홍콩에.
1: 에서 1달러.
3: 만디.
1: 너 소금?
0: 소금?
3: 왜?
0: 타이소 버루어 마카라이 워디. 안타 한가르 봐도? 안타한테 뜬난도 사고는 아트 트레펜나.
4: 마시. 와.
0: 아멘 끝마 아멘 보아타티엔 코타티엔 토와리드나스. 로마 하 벨프 앤두 워드 앤두.
1: 하라.
4: 하기. 하기.
0: 나 하즈 기타르카 하즈 앤딜카 드레프모 ሰላሕ ኢልኩም ማዚቋኹም ሰሚዕኹም ዓራትኩም ከይድኩም ተሓፂብኩም ተደሪልኩም ትድቁሱ